0: 약간 네모 있는 곳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다녀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
1: 그러니까
0: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 그런 거 같다.